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 Triple O's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 Triple O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 Triple O's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 Triple O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 Triple O's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 Triple O. Don't change the dial.